0: 작년에 네 강성 박아라 나 강성 박아라 들라 뭐니 까말라 비노스 선 까말만 거는
1: 하이 완성 당나 보라
0: 예 하이 완성 당하
1: 그냥 얼어카이
0: 얼어카이라 이거 물이 칼약이다 바이베디 바이베디 바이베디 니는 가보 봤어요 거라나 그다 뭐 맞을 거다 맞을 뭐 맞을 거다 뭐 맞을 거다 생각했다 뭐 아까라는 승고 그러니까 뭐나 무마무파 나를 베리냐 하는 이 탕거 몰랑 안다는 기회 가보더니 마사나 신이 기시고만 신이 고수나
1: 아시
0: 아시 부디 뒤차고 나한테 무마세요 거라 그러니까요 뭐 답은 살만 돼야
2: 아
0: 보록 담모 부디디 살라이 담모 부칼라이 보통고 싸우다
1: 보통고 성동나시
0: 보통고 성동자다 보봐
1: 아
0: 그날 저도고 그날 저거는 미나 공동 꼭 기하다 보
1: 아
0: 너기서 파 살라이 동네 뭐 남나야 그러니까요 저거대 까미 팔백개 다 공동 팔백개 다 거기니 팔백개 다 구수 가서 당가 그 만에 구수 팔개대 팔개대 팔개대 저도네 애금바지도 아 그러니까 어머네 구수 팔라 팔라 기시고마 담아 니니 희노 니니 희 바카냐 능아 니니 소프로 코클라이 티냐부 능바키나 그래
1: 하시 사이정 가보나
0: 예 하시 사이정 가능 니니 희노 야가 야가 능 티냐 바카냐 니희 바카냐 능 티냐 그러니까 바 아키시고 마바 기리자 카타
1: 마
0: 그러니까 바지 거다 바지 거다 땀 가냐자 땀 가냐 바지 거자 바지 거수 에버 못 바지 있으면
1: 겠다 아 원하자 똥 하다
0: 원하자 똥 하다 그러니까 아야 능 니희 너 바스 아스파니 니니도 과거 벌레는 타니 에베르는 보롱아 너를 키베리디 너 무마니니 너만하고 흠니 마바블로고 승탁라냐니 너 탈랑탄디 가나케 내가 세워 바이케리 기죽음아 아야 바지 것도 바지 구수 아인다
1: 아 보로빈 바지 니 꼭생 그 보라
0: 아
1: 키비나바 아
0: 남티에서 바지 남티에서 바지 하고 너 그 가다가 무사 받겠다 비행나.
1: 아.
0: 내가 뭐 생태에 뭐 말할까 힘이 뭐 말할까. 마 바보 성나고 파디. 그나 생별에 얘네. 그러니까요.
1: 제 비니 바스 좀 사이로 하면 앞서 아마 하이 가이동
0: 하고. 하이 가이동 하자.
1: 어.
0: 나서 말. 그러니까요. 어 뭐가 뭐 마보 파는 나고 당자나 봐.
1: 아 카동 카자
0: 안자 또 카자. 카동 카자 그다 뭐좀뭐 말로자 가봐.
2: 아 본다.
0: 뒤에 뭐. 아야 신이는 성마캬 수마캬 아완 카디니 카캬 수완 카디니 카캬 니니 수완 카디니 카캬 베라이잖아 봐
1: 아
0: 탕가 그러니까 랑가 공자하러 무포로 아니여 무포로 아니여 무포로 아니여 그러니까 아 캔나 타고라 맞아 시디버 아 어디 갔다 뭐뭐 바비카 아니 너도 거기 힘이 가입했냐 가이
1: 아
0: 니히 불러
1: 아본다
0: 뭐가 기아빠 카이징이야 동사
1: 아
0: 무바지 좀 공부해 마게 힘을 가버라디 예, 네 와나 자가.
2: 네, 뭐 사와가는 뭐 하고.
0: 아, 어머, 군대 야부군 공당 하나.
2: 뭐라 하나?
0: 가장 뭐 미사오 그 반응 공당 하나 몰래 뭐 하고 종자 가봐. 그 마양 야디 봐.
2: 날씨.
0: 맞아, 기비가 뭐는 내 뭐가 사봉 하봉 아 뭐.
2: 무리부가 함응나.
0: 아, 그다 뭐 물로 키신 게 봐. 무리부가 함뜨. 뭐 너가 탕마세 마이크를 비아롱리야.
2: 아버나
0: 이시구마. 그러니까는 응고대 마바부 성노 나라 마스 성노 그런데 능가 봐 사는 낭이 아무래 타고라 니 사이동노 뭐 로키빌레
1: 아본다 무슨 말만 동다
0: 예뭐 깔아낭 마바부 성노 석강 그런 뭐 나라 마스 성노 그런 말기 안 능시 그런데 아니 뭐 산신다 능가 봐서 사는 낭이 아무래 본다 또 다기는 낭세 뭐 로키빌 사다리 혀를 둘룩룩룩룩 왜 그런 말이야 그 뭐 이거 관가냐 이거 가 그러니까 근데 능는 스강 니 너가 타나 봐. 오 타고라 능 힘이 있다. 한다 한다. 힘내 능 파노. 그러니까 능가 코콜롬 가자. 안 가져도 콜롬 밖이야. 비니 콜롬 안 뜨자. 그 타는게. 나 탄탄거. 하나 살보 탄가. 타고라 마바보 녹 버스 사야 말아서 흔히 승자부. 능 타야 파야 바로 커봐. 살자 갔다. 흔히 이가 한다 보사 금디야 카나데 가이 어 능구자카 살자카 가 살카블레 타